0: 맞았으나 세. 아, 내 파파. As we go, he's upon. Very soon he will come. 나 아브라함의 토사하는 모인 남의 티세 마음이 비워치러오세. Or wine in Sasa, because when we say Kunim Yabana Brabu.
1: Mekuma Fukasisi Akudia Babutiam and Omani Yetia. Mejaja Susi.